0: 형, 안 버려. 안 남아. 까브리시네로 버려져 버려라. 버려, 헤드로.
1: 거라, 거라미 깡가.
0: 어, 거라미 깡가. 넘어져 살아. 우라, 아브리시로 뒷벌이 나와라. 아브리시로 버려라. 아브리시로 버려라. 아브리시로 버려라. 아브리시로 버려라. 아브리시로 버려라. 아브리시로 버려라. 아브리시로 버려라. 아브리시로 버려라. 아브리시로 버려라.